오늘 한 고용의 내 생도 못 먹노 지방간에 이쁘던게 오늘 우롱 이쁘면 지생 넘버도 못쓰거라 마모 대님 방 안에 하고 뒤뚜간에 긍신우온 아고 아트레 물로 하고 우도 닝갈게 나만 사릭 kue bakal tau pating ger aku ra bakal kondorono projo kauripan yang durung pinanggih kue sekarone putraku sampun sinuwun kula nyuwun pamit.